0: 키운가?
1: 클럽 매치 only on 매치. We'll be right back after these messages. It's hot.
2: 리스너의 마음에 백투백 가나 소네가
3: 백투백 가나 소네가
2: Only on 92.7 FM Radio Mirchi, New Jersey. Also available on 103.3 FM HD2. It's hot.